0: 오라리오 오케이요.
1: 아빠자뷰 미스터베야.
0: 어 미스터베.
2: 미스터베.
1: 우마코 아빠자뷰 미스터베야.
2: 아 미스터베 스웨로라.
1: 오라리오.
2: 오.
1: 아자베와나 사자로. 에스베와나 조이페.
3: 카날 FM. 디아무.